Tiri yangzu nane tanang wii tangzang chumu xiebe sunxie di yangdee zhue dan dunxie. Kiran la yi na lhe xixi gi nangwa jik deri yu xari. Kondo xiu batara. Tiri yangzu la gi na dendu mangbu xie gi nangla xiu yori la chaga yi me minuwa xie tunna gari. Nyambi na lhe rangyong zhong gi gau ngabe sanbe bingyun zhok zhong ki nga cheba ji gi le dhe nangla yi na ane kongi lu xie ninye ta zhexi xiu du zhaxi bi dingi suwa yi na 아니 규준 삼쪽에 차이네 토나샤 마세이나 니동 담이 죽글로라야 랑교조림이 미미리니 쉬샤 남자 아세에 남에 춘지 정신이 균진 바티리지라 당나샤 시행야 다도 니동 담이 유적질로라이나 중국 공제당 우니제 롱 다크로 딘디 주에 개용기 롱팅 대군지 사투 루시에 도릅 지구에게 나라이나 뒤로 땅라 표어 시베티나 영이기 뒤에 로야 뒤로 서바 쥐바타 내기 양다니 시베 로냐니라이나 제요 롱팅 대군 다이 표준 루시에게 제라이나 담지 제샤

다리라 다 공조 센터가 되나 지리 양손원에 따나 미겔기 순지를 기기 순시 총계 더 좀 하시더리 순제디 센베지레나 계란라야 총계 더 중에 기레티 계란기 이라 코 아유라 더 중에 기다 양다티야 망저기 양제 귤라 잡아 나와시 들기어레라 아마세 만나출라이네 바자 섬진디 시절이 다리라 다치는 양종라 기능이 주비네 이도 쭉지를 위한 공기 중국 공대다 운니제 롱어 고주코로네야 딘디슈에 주야 두소 치대 드리지는 주고다 아니 세모에 출리네 그 세미 도샤 마제 이도 중이 되기 다왕가바야 아니 마오주시 예리 제중의 총주토 송제 낭체 롱어 뒤쪽으로와야 최소 습제 수야기 외기 찍으시게 차준 드리지는 주고다 생모의 추도이나 벤자 첨부 총화타 거수 체미 도샤 대지수이나 당외 순시의 망부시 타자이나 망조지 응악균의 초미 균식 퇴용위원이라 공기나 단어의 순시 디지 멸암시바티이네 아주 참여하게 김비 순시의 년부시래 샴란 남은 인제 최 공리의 단어의 순시 디지 멸암시바티 새로나

0: 토미나 나블헨젤할 샤니 메탐니 워탕 로기 튀라 파제 제도 셰페 베조녀레 차바드웨니 롱우던제 코와캅스 베조녀레 차발레콘치 땡에 토르 점디팔 서남 춘조 라블레 젠데 슈베 남데 지슈주힌 Talu dawa jewe tsenye ninhin, pejo nyere tsapa duenye longu dhanche kowa tsamde. Pejo nyere tsapa che sanggo pe, tsapa kongki sanje le dunpa genrao chwe che, tora tsangde par, suena chunjo lavla, ngonche jen de dunthe, jangde shewa jwa che mu. Genrao kong jano ki chandu zhongche te, tsang jang tsui rinne di che kao jewar shuje yo batong. Nge tsui kaba ne jangde shu batong. Dema kongki kondue nangwe chen sui zang yi le, 베조니레 차바기 같이 로지기 덤부터 선토르 고히 실로 치동 가자 제제 랭알류 나와 제베 챙아니 마주시 근원메 베조니레 차바치 고이 샤지 나와 담종티 차바레 콘체 고라 용스 차신 차바니케 게라바 차마 강 와메데 쇼 롱어 덴체 유 콩기 년스다 시제 시가오 타다 용 돌라 제모 괴바탈 살레 챙긴도 실로 치동가자 지지제 조류 다와 제베 체니니니 베조니레 차바 된티 로지코와 나너티 실로 치동가자 지지제 알류 다와 제베 체 선제니 된데 초체 초갑제 나바티 안초 초체라 무스 쇼케히 첸나 농용 제마스페 도레시데 제유 년티 라시 난카 야탑라 뉴워존 초콘사비토 차팅에 추유 년초 차바님께 추 디체 제접초 레바제니 초공사바 가주나 냠종 셰신 미종라 제고지 킹규 중공 표준 레던 불행기 수지 니바 장고화통 수지 연파 완친매 다동 장자 왕통 인파 통서 게클론트 페페 초리 남바 나외 제뇽 냠바제 론터 장고화이 마주시 이샤지 가티 표준녀레 차바 장고처통 시차 장지파 진샤라 응스 제죄 셰가 Tsora yung si, zhu se kuwa ga si pamiya da chao xin. Tsame sen nung, ga zu qingbo xiong ni. Dena pejun nere caoba lal, tukan zeba zang ma si. Dewa pejun jie mri kao yi mamu lal, zewa samu jomba si yinbe conang xiong. Shichao zang di par, long tui jinsha yi, xabji lao de lembe tui ti. Tsora yung si la yung, ga si pamiya da chao xin. Ga zhu yu chui, ga ngu tong, ga mbu yu ba tong.
1: 刚中间不出去,尊子来将白,该归侧面都有了。草把年轻跟着去,我就七岁什么动画,当给草把要不年纪,姐妹姐他们家养都要把事。小罗七栋给家直接这些了,你三只小小了,也没牵不将你,不就你的草把来空死,来个书把行。你托米来念了,把这空气,叫把这座堂,把你这些行。刚铁队家把这扛了,下年没套筒。 卡扎套没把马斯,那我的前辈,春节节的这天把通,下年也常说给错牛骨拉,刚才那那给陈美勤有。年年台,一张简单的,做不了电梯,下年也一个车动忙不穿呢,一个当梯,帮我只有陪。怎么下年大年,却不穿把铁多呢,下入车不能这个有。 帮于地铁热热闹，当给草巴姐忙着点不停歇歇，忙到打不赢吧，歇个有。罗那原本推辞，罗他跟着去，你瞅过，俺当给草巴姐我当原本能对啥么人事多凶。俺婆姨张的不是，两个做三姐给卡中老这几个月钱，搞的草巴呢，下年一个帮于这个费，卡中给一组钱不天着没到。 三只感情药材节开中呢，在这张这边老这交过个药。小罗启动各家节吃着了，我陪着没得罗林，确实参考了就穿呢，罗尼节浪费水。罗这呢，俺马克思人路去，日本用路趟，当天在学四句，接着点半俺老想写笔，当同妈妈节吃，来顿这边特色额外点的轻松。小罗启动各家节吃住了，俺自己点半俺。 北京马里罗林特中国共产党了学体当大国他们家小对点点松容易就没在手握当给三只小小了来信不及三道结巴音罗扎团结俺容用下北京日的草巴空的罗尼俺即是三只怎么这空通

아루고바모 갈르페코 곰칼토포 토포농등 레징 루프나바 참드니 워무 셈직그나세 군노가 츠 아트라 아영 제롱 돈드르 강와 카트칼롱노가 워무 셈직그나세 군노가 라진 헤무나 코리 요라

리지 차브자 치먼디 소진 소플지 그나돈 라 태근데요 누르지 땅르브 소플지 자튼근 좀 카마랑등 송디 소페 땅 아랑숑 캄 냠니 타프르시요 누르지 지플 도드마 다친진지 럭즈라 후이튼지 지플지 가늘 세니 지페지 리슐 토라 땅와등 시그널 다친진지 한국 촌진등 니르시지 토튼지 고르 스탄버지디 Dobi simtil seyo. Mizi erigniti, nurja sopeta pansin nyamdi ishtangsab shongyo. Huyeyiba riri dojing, lakzila riri laglin dahtarwi, tsoje jia vzirtang zotang, korig tsonzin huyeyib, sopil huyeyib. Chortin tsorhi huyeyib jiji sopil lirigla, erigni jenji glabahtawi.

거라 숨겨서 숨겨 야야야 숨겨 거라 숨겨 야야야 숨겨 거라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0: 친구랬다.
1: 나이스.
2: 누가 내걸 법을 싸질라. 저 랑시체는
1: 독특심. 키 마이 메고 부부소. 나 창조 나대제 급기. 깨세 노부상불 막병이.
2: 뽑아서.
3: 오.
2: 코스 누가 저 잔말이. 내리다.
3: 내리다.
4: 다재나 견주 맥고의 유리야 마이 대구 요매를 배
2: 마, 크라 지금 엄마 창조, 제세 노산 거지지 모두 맥고의 유리들라 소화상라 투디 시작된다
5: 다재나 저도 땀아 망부 들자지지 모두 짜장가라야 지출용 봐
2: 지출용 거래 하하하하하
4: 디, 안주 제세 노부상보다 냠도 탄잠라 스쿠도 용부르다
2: 다재나, 제세 노산공
4: Chirasida, kumpiki!
2: Dekhtakwa! Bimbaso!
3: Lao!
2: Gyo, sija chadiji!
3: Lao so!

0: 개세 노살라 주죠. 아주 장다당 싸죠 심빌라. 니주 가게 미둘.
1: 개세죠. 뭐 장다당 쪽배. 줄 쓰드 삽대상 유배. 니세 슈샤나로나.
2: 개세 니세 슈샤나로나.
1: 개세죠. 치준나고. 개세죠. 치준나고.
2: 개세죠. 치준나고.
1: 치준나. 달래라무지네. 진짜 과거 요리. 창조 미국 사다. 난래 뒤뒤 진짜.
3: 개새죠. 자 민망자 주투 진남.
1: 치자면아. 난그 요방이. 퇴진 욕지 치외. 토회주. 왜마소.
2: 하이.
1: 마도 퇴주.
2: 가시쇼.
3: 在弄啥？去给南国。

0: 출렁이 범어 쏘는 쇼죠. 하, 이저 디미라 지시쇼. 초티 랑배 고유된 지시이 마산 창부의 땅지 따라 쏘아쇼.
1: 이태민라 치세 포장 쓰거리.
0: 치세 포장?
1: 내키라 쏘이나.
0: 아, 나 쏘이미 제스 치거리. 오늘 핑계수 화세 이루쳐야 미익 미식이 콜라 식사 나로스 뜹뜹쇼.
1: 그봐 페페그래. 这么明年老片面书，人家有有你的故事说的就难解，去了早年大能马的，好不错，俺就听，感谢兄。

0: 이팀다도 민연이 유세도 여비도
1: 다시죠
2: 도지스로드
3: 싱가남스호 텐디 미리 양년 리세나 구지주피에 벽이 수균 함유 첩충 치가 깨나키 최계 노선기 접진 동부 상물로 년비수 승피 레전지 메나리아 괴매 모티티 랭게초 벽장경초 함무속피에 사투 수지나피에 벽이 수균 함유 첩진 치가 깨나키 낭스 원본키 접진 동부까지 제지수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chi yi
0: thiring ki ling chi
1: thiring ki ling chi
2: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고고시 단단히는 까만 이슈래 고고 마시
2: 그
0: 공기 계제디 급제도에 타완 기본의 진행은 주 천산성리 불람의 규백 것수 세제 제부지히 나주 신장의 경리탄 자단 초 유바 잠마 인바르 대가를 통도 멍시 제구지 조준 모사를 치와 망부휴 슈장 년령제소로 슈대번이 단다 신장의 유골 폐배이나 다티니 뜻대로대로 주고시 슈장 치소 현제소 타완내 라이얀 이리를 유고의 폐두스마 Tegara ngarwe sarwa tan, ngarwe yakwa, ngarwe zangwe ki lumbi tole gyo ne, lingye zu yugur ki du shu liya ngonsari nyunga shi.

로죽지르 네, 로지엘 쌤비 부충아 티다치. 그 딘샥샥이. 로브조디 라리아 나푸도 단추. 로린 탕뷰갑수 그 아무란 로와리스디 네 코드진리 체비. 티리 양크 아무란게 가양 통미도 베네즈디 링디 네 코야 튼디니

주송 두부 마세 롱어동기 철롱 규이가 기기 맵시 도시학의 차단 뒤에 고라른 주급 군계 초기 인세르고 로 튠주 레베 치매 밴딩기 로즈 직도 팀네 직도 샤신 유타 도업소 체네 롱업출 학삼 송진 공기 라도 토와 직다 랑기 여브류삼 신랩기 수업에 담방치 코날 때네 도당 사냐기 사신 땜비 젠종 제제 준 유시 치매 밴딩기 경진기 젠종 나조란 주무주네 보바 챔비 롱자라 타다 젠종 앞길 학삼 유부다 토슈라 미 축출 학삼 유 nganzu zhongzoro nawe zhenzong ta pülu ki yumi tuhang nishu zengi yupama se. Tadun zemling shusha tati mingdu na cu yue che sung yupsi. Rongzha zong rinne lungchen nginzhin ta yugur ju ki ju zhang du juan ki. Yugur zhongsep yakshu sun tanbe ngakza ni tumo mayinbe pülu ki zhungwe yuebe zhe che ta. Kega yu zhongzo zhungwe ni kerongi rinne ta rengchung sakham nyamzhe le chungwa si yinxin. 나와 전종 교초 조르체디 직도단 신체 지원 덥수 준비식제 제송비시 나디수 전종 기뉴버조니 소다타 자원고체 이메 다제티니 유고르웨 따고르다 냠린 제사시도 요르데 지네 균진기 시규르 요르비시 지네기 튕겐차네 망수의 내사 폐게 예부당위 골랑고르 슈비나 낙셉기 람촌 겨규규 도겐제데 고치급 디기 초에 디기 캉버 시에비에 망수의 내사 민둔도 통기 유여진 토하근 염신 강가르부타 두직 렌주비에 젠종 대고레나 매도 나서 어떻게부타 미초연 고대체 모두 내지 세버 통투 수춘기 치 남바 나냠된야 강베나 규르구 제대 상주 레동타 중시 기군 체로 단 유베 수균 단 딩접 제메 냠규로 민저와시 원유시 Surik Lublin ne tuanpe digi cho ni kega yu tu lo kien lobja chemo wa tangbo di yinbata. Po yu tu lo chi mangsui nian chan nyanko chukurshi. Yu gorwe che tui chokwa ma se te dung yinshu nambe korche ta cimchup so namchang mangboro nyamlin che choki yu. Digi choy nguay ne chwe na su chun yingba le cho ne sarba tu bati yingba sorcho ta zikne ki tunjian chorwa ta ka che te mepshikshi. Digi choy sargoy para. Yugurwa mangdu chinne, sadwegi nedun takchwe che kwebe, ngarangla mangsui nesang ngirgu samlu korchung. Tedar rimshin zhongchoro mangsui nesang ngirgen mangdu chinde, chidar chene, kechwe chwe watam, zuymingi chenchwe midunba chegyute, duenchen dangbur ngur yueje sungu yubshi. Kega yu zhongchwe mangchoki, kamba mangchewani, todang shinglen zhubutam, pulu ki nyamgyur denshin, kongi kimya, 대단 직종이부시 유미망체외 유고르기 망수의 내상예르회 주균 땜부 용치 디기츠 무민진의 슈샤티 망수의 내상탄 송제제네 무민진의 슈샤기 냠린 남장 망부되티 유고르와라 유고르단진의 초와계외 냠린 서무 토바체유 신야 유미웅추 켄접기 터블람신 되진 콩기 망수의 내상라 게롱기 수균 사도신숨기 pöygan kechwe sorcho cheba maase. Tadung kengmi choksum ki mingde tegar sanay tege mangchwe ki tamgyu choksum ta sungzhe che dap. Zhubayn zhunghandu teche, tedan zhwa yuebe tamgyu la shedo chitubgi yue. Sarubkara, chishung nume zhongchwe lambu gyugab, ninu lokchun rinpashin sede, yumichwe kimdu lokwen zhulam sewa ta. Mirinwe kong, kega yu chongchwe, nukyu zangme gongsi tan jitu che ne, ninyu lokchun gyechu gyechi karwe, nanyam dan dingrib ni tegar nyamji tubyu. Wongchu kenribgi, zongne tadung nganchuro, rime nga ninyu gi chutsabu soche karwe, nukyun junchun tuba maase, kuryu la ya sungyong tubgi duje sungi yubshi. Chongchwe tibu shuji kesangki, yu gurwa mangdu chinche, mangsui nesang ngergen ya, rimshi mangdu zhugi tuje sungiyubata. Tenga kubshik rin, chenzu cheru chindi, zhacungme nedun cep cheru song yueje, chensu che shindu sungiyubshi. Nedun di chidar se kwezam shena, de cendin jendu gyurgu. Ngergyong mi shenbe miri, sanetike chele sojong chikzu je de meden tingwane, suju somen chikbe barta. Dershom gyobane, same zhowe bar, chele shejata, kase kodenga yumiri mechi chebata. Todam cedang ma tun dap, rongzha ki mangsui nesang dan sujun kanki tunso zhug

0: 그 프로페서라. 저 랑시체는 독트스.
1: 키 마이 메고 부고서. 나 창조 나대적급기. 께세 노부상부 막병이.
0: 부고서.
2: 노.
0: 거즈는 아주 잠말이. 내리다.
3: 내리.
4: 아이야.
1: 다제나 견주 메고 유리야. 마 이거 요매를 배.
0: 마. 크라티고 마. 창조 께세 노상거지지. 모두 메고 유들라. 좋았어. 뒤뒤 시작된다.
5: 다시는 저도 땀아 망부 들자 지지. 모두 짜난 가려야. 지치려 온 바.
0: 지치려 거래.
1: 디 나도 계세 노부 상부다 냠도. 탄잠라. 스코도 용버다.
0: 다시나 계세 노사고.
1: 크라시다. 콤피기.
0: 딱 거기 있네요. 빼봐서.
2: 라오.
0: 저 쓰자 저지지.
2: 라소.

0: 세 노살라 주죠. 아주 장다당 싸죠 심빌라. 니투 가게 미둘.
1: 됐죠. 뭐 장다당 쪽배. 줄 쓰드 삽대상 유배. 니세 슈샤나로나.
2: 됐세 니세 슈샤나로나.
1: 됐죠. 치준나고. 됐죠. 치준나고.
2: 됐죠. 치준나고.
1: 치준나. 달래라무지네. 진짜 과거 요리. 창조 미국에 싸다. 난래 뒤뒤 진짜.
3: 깨세죠. 자 민망자 주투 진남.
1: 치자면아. 난그 요방이. 퇴진 욕지 치외. 토회주. 왜마소.
2: 하이.
1: 마도 퇴주.
2: 가시쇼.
3: 在弄啥？去给南国。

0: 슈링기 범어 틀어 쇼죠. 하. 이저 디미라 지시쇼. 초티 랑베 고여 지시기. 마사 창부 담디. 따라 쏘어쇼.
1: 유티밍라 치세 포장스거리.
0: 치세 포장.
1: 네키라 쏘이나.
0: 나 쏘이미 제스티그리. 원래 핑계츠 하세 이로 쏘려야. 미이기 미시기. 콜라 시스템 나로스. 뜹뜻이.
1: 그봐 페페그래.
0: 这么明年老片面书你打有有你个故事说的就难解起了早年打能马的我们错俺子天高兴修来你也哭了修赶紧去可走别别打
2: 제초라양제회나장키펜춘지동서비민둔슈라양안디유토초만기기투초바르펩시노산예기가춘충디게세노산타이초라무니라양냠좀총

0: 나 하나 수배나 봐 들추 오늘 바가 고유나가 나 봐 초로 관 유지가 나 봐 주도 배배가 나 봐 요다가 도시 이지가 나 봐 녀매 밀라가 늦어 탑지가 나 갔다 나 하나 수배나 봐 주바다가 또 텔리가 자가 대이게 녀초 어디 허리다 보고 나 봐 추추 맹아 또 이지가 나 봐 깽이스 대외 포장 차시 쪼버체 녀제바니 야치스
1: 거시쇼
2: 호지스로즈
0: 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
3: 土鸡是骡子，
0: 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土鸡是骡子
1: 新的南部村天地每日一年里才能规制水平，别给水军还没有拆迁去改建那去，去给农村去拆迁同步参谋了，年必须审批。来前几年那里呀，昆明模特地连个村，别让公众那么早别，三土苏镇那边，别给水军还没有拆迁去改建那去，南苏文本去拆迁同步改建，这里水平。

0: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སློབ སྦྱོང ཁྲི དུན རྒྱུ ཆེ
2: སློབ སྦྱོང ཁྲི ཡར རྒྱས ཡོང ཆེ
1: སློབ སྦྱོང དུས ཚོད
2: སློབ སྦྱོང དུས ཚོད
3: འཛ ཤིང ཛ བའི ཚན དོ ལིང གེ གུང གམ སྲ ཁྱི དང སེང ཁོ ཡ ཐེ ནི ཀྲུང དབྱང ལུང ཐིན ཉིན ཐིན ཅི ཅབ ལིང ཁོང གི ཕོ གེ ཐན ལམ ཐོ ཨ ཁུ ཏི ཤུ བེ སློབ སྦྱོང དུས ཚོད ཅེ བེ ཆི ཏི ལི ཚན ཤེ nga thiring gi lezen zo chong shu kien bim cha chu yin ten de lezen na gu be mu thu che na ma ling ge chu ro xi jin ping gi tu rob sar be zhong gui ke jun de be ji suo xing lu gi gong be lo chong ji tun xi le zhong hua mi ri gi ar dar le bu che yong we zhong gui pu du ngun jur che gu be go so jin be xin gu ji shu gi be na ma ling ge chu tu lhe leng a sen jo nang gu ro ge su xu targe gi sibe tun yong we miri shi na ta su kyar tar ki ning bu dog ta ge du ju yong we miri shi na ta su kyar tar yong gu zhen de te dar chen bu yo shi zhong hua mi ri gi we dong par hui zhong hua yi sibe tun ne mi ri la che je ke ba sha de zem ling gi mi ri le bu che ren gu ru ye te me zu ge che su nu cho zhen ge ka gi zhen zu che ba ta ge gui gun zhen gi wong gu ru sun sun gu ba de ne 中国人认为，民生必须切实的，解决军政切实的基础的，民办弄都弄不通。中国民办的出身盲信，日弄西部拖拉，某个称谓都严重过重视。我讲，旁边的人都配合准备，中华民族的各级代表碰到专业机构的，没信任，也玩了拖了娘们。这个书记习近平给点了我了，中华民族家打了不起，我就是机构的呢。中华民族的你认为送给彭顿了不切血印彭顿了不切的温州家去中国民办他给钱长面给高我长来贴不借的特别节约文家太平天国李桂他设计了六九年以后团李桂派了差不多两边国国仓嘛旁边去往西孙中山给国际南为加快了杀鸡爷中国龙我当查了温州这边广美希望解决冷落就这位在中国制造亚顿用的车船呢对您给钱填不起了就是我讲中国人被米色被有切账的解决军政切账的制造给我的中国民办的养安为两万九都买不起你的中国陆军来三十几把了新北盟主人不谈快穿文就等车程的杀鸡场面中华民族民族从来用它增加了我国它解决军政了我国这边陆军联军的永驻解密度不啦民族加大用为陆军联军的体外家苦密度不是中华民族的彭顿对日这边着了你各度起了加教也不是民族加大的温州这边团托给我同学长辈的特别旁边同他民族同面村里洋洋这边啊胸部没被中国迷茫给门被吹多感觉论据写不写天天马克思人路落顿顿这么谈米里加尔达给跟着差度苦为就没接近给西当地中国共产党陆局的卡特等这边解说中华米里给西南各度长面让他的三个成为家人是不是陆局的出军人物朗龙都破不了解释他等你接不行多陆军的苦心艰辛，岩山也断不是。随中华民族的加大了不起温州这边陆军的坚持桥呢，铁拉中国民办的巩固了南大七不是。到九百三十每个家庭去了，中国了马克思列宁行路解用是。中国温团明年马克思列宁行路的千里党团别天团出年，中国南端大学这边特别明白的是。你认为说中国制造的立国战果他中国民办的解决军政的温州他去年用为争取了我国这边 ཐབ་ཅུ་ཐ་ཁོ མར་ཁེ་སི ལིང་ཡིན ཞིང་ལོ ཀྲུང་གོ སོབེ ལེགུ ཐ སོང་ཇེ ཆེབ ཅེག ཐོཡནེ ཀྲུང་གོ གུང་ཆེན ད དུ་ཐོ དུ ཨུཉེ བཞེ དུ་ཐེནེ སོ ཀྲུང་གོ མི་མང གི མི་རི ཞང་ ཛེན ད མི་མང ཅིང་ཇུ གེ་གབ ཏོམ་ཇོར དེན པ མི་མང དེ་གི ཡོང་ ཅེ་གི ཐབ་ཅུ ཆེ་པར དེན་ཤི ཡོ་པར ཡོ་བ ད ཀྲུང་གོ མི་མང སམ་པེ ཐོནེ ཞིན་ཝ་ནེ རང་ཝ་ད ཡོ་བཞེ ཀྲུང་གོ གུང་ཆེན ད ཨུཉེ མ ཐ་པ་ནེ གུང ཅེན རིང ལུ ངོན ཇུར ཆེ གུ དེ དང གི ཕུག སམ ཆེ ཤུ དང ཐར དུ གི མི ཡུ དུ སོང ནས ཀྲུང ཧ མི རི གར དར ལབ ཆེ ཡོང གུ ལུ གུ གི ལེན གེན དེ ཆེ ཤུ པུ ཙམ མེ བེན གོ ནས ཆག དུ ཁུབ ཤེ ལོ ངོ ཁུབ ཅུ ལ ཙམ གི ཡོ ལང རབ དུ ཆེ བེ ལུ གུ གི གུ རིམ ནང དུ ཉམ ཆུང ངམ དོབ ཆེན གང ཡིན དང ལམ རུ ཡོ བ དང མེ བ ཁང གི ཁུབ ཤེ ང ཚོས དང གི ཐ ཅིག དུ ཐོ མེ སམ དུ མ གུར ཤེ ལོ དོབ མི ཉམ པར mīmāla tūndrī tā nītī chē tī gādū kāngmān kūpa tā rīndu kāngchī lū tāng wā bārchē kīn dōng lēn pē pā nōng chū yōsān chē pē pā chē chē tī chū tā mē pā tār nāng wē zēngā rē rī xīn chū nē lū gyū tēp tēr tū kuay wē bē mī yū kī ngō tsār chē chē rē rī xīn xā yū pā tā rī lūng kī bō tā nyam bē jī chā kī lū gyū nyāng āyā chī yū pā xī chūng hua mī rī gyār tār lā pū chē ngūn gyūr chē kuay nā 네바르도 중국 미망기 냐네 능켄 쟁게신로다 개괴 군신신로 병에 마저신로제 지우 첨부 숨 고딘로데 미리상진타 미망진주 계급지규로 지조 딘링체 용어치고 난죄당기 미말라 튠티타 니티제데 총셉네 총길기 타고타 적슈기 시완 촐린제베 사르첸드람 양타바 녜바타 longni shu zap ge jing ge mer jing che ne song cha pe ta ra mang zu jing lu sar be sar ji li zu chu ma ta zhong hua mi ma ji tu ge ge zu be zhong gu ting ni long dong cha ge ge gui jun jing ge si wan qing jing ne mi ma mang zu chuo su chong ge le bu qi chong shi zhong hua mi ri ge da le bu qi yong wa ra che gui na ni ba tu zhang ge ge tuan wei dan tun bie wen tun ge ji zuo le lu zu gui bu shi 俺最当期, Mimala Tundi da Niti Jedi, Jiso Rinluki, Sarge Li Tup Chebta, Jiso Rinluki, Shize Lemlu, Tenki Cheba, Jiso Rinluki, Zutun la Gubi Tanghua, Zhonghua Miriki Lugu Jung Tungi, Jiso Puguru, Gachesheta, Ting Subshu, Li Tup Cheba Chela Tenhe, Tingrup Jungo, Yarge Peke Tongwe, Jawa Tatala, Zawar Nurbi, Chepsi Gingwanjuta, Lemluki, Mungshi Tingshin, 中华米力尼勒索军马切巴拉娘心的周围连往早晚天可久的几个团军队按董卓阿汤街被撤索穷给勒不起几个文卓切不些中华米力加达勒不起用完了结果呢捏巴托退了给勒军团端不团迷茫给丢了团端把久就过节节配不节节的当当迷茫给家下了托个把松托帮而切给给女的个别归属前辈 kienpar chie kwe pshie. Nganzui tangi, mima la tunji ta nichi di gyurju goje gi sarji lupu chie sarba chie bata. Kikab ta miri pegi yongwara guo gen suwe samlu ta jik sui te gi ke gen tata si hua. Kya chi mima mangso gi sardu rengxin cha du lang pa. Jizo gi tunge nunshu jingzui ta gongbe chenpu ta hua. Jizo pegi yongwe gedob chie jir geba chie la tenhe 중국의 개준 텐비 지소진 루기 조람타 지베 슝루 럼루 지그네체 중회 중국의 공덕 첨부베데 뒤럽기 제심시 중국의 공천단기 중국의 미마란 구치체네 토비 럽친기 개가티 롱어동차 사점진기 배윤다르웨 루균 텐비 중화미시 초연네 팅럽진기 초수 교도주베 중화 지그네라 팅럽진도 교림처도 계독기 베서바 바르도 주이부터 롱옹압게 루균템베 지소진루기 시공기 점린된기 민보르망슈기 계급도 리툼앙문규르기 정신타 룹투베 정신 체 토분템베 엔조람 양다버시 뜨토바른 규르베 체리 지소진루라 뒤럽니치바르 계독기 베서르도 바르도 주이부터 롱어 튠주 루균 템비 중국 사르벤 조준 티 점링 교 군기 도난 치고베 줌제 랑네 점링 토기 야켄 조신비 계급 치슈 티니 튠윤 통동 로숨주 라잠기 난토 위폰레 타르네 zemling gi ben jor phung chin ang ni bar le ba ta sai ko la le chi khu ne sur bi tong yen che wa le yong su thar ne mi ri gi lu gi tho gi nam sa khu nu ba de bi phe ge gi ngo zar che che tun phe zhong hua mi ri la ge dop gi be sar tu bar tu chu yup si ten ya zhong hua mi ri gi kya dar le bu che ngun jur yong jur wa be me gin dun jong sang bu ya xiar yup si 中华米里加达勒布切用为中国彭顿文军切不尼结合董卓结不他米里塔尔给用于米马提金定居切文军切过不提银铁坦的中国普萨村也不马斯中国米马给那年松亚吞吞尼切别西金定别苏军亚什么村约中国彭顿尼托也阳行南端彭松草了决定定色不西银 계급 돔줄 기준이 초요년 중진 지소 준토바 제토 멍시 땡도 줄추다 망소 추루 시튼 지도 나땡키 지소 진루기 팅접첸기 계급 주준 지규디 이마타 미리 다르게 용균이 중화 미리 티니 나르레 돔된다 점니 미지기 체토 긴일랑네 미리라 나르레 체외 제제 서번 주규디 인신 미만 디긴 딩균이 미만 대화는 진규 타경 체네 미만기 쇠대 체로 동괴보다 미초 용기 폐계라 구대 동괴신 투몬토 추규르 경우의 초수 금덥 땜벼 교육괴보다시 중국의 풍둥기 계급기 퇴니르타 미리기 섬둔 미만기 제도체 시직도 지유보다 중화 미리타 중국의 미만기 지케벤 천유보다 중화이 북유 창매 투몬기 섬둔 천유배 미장 동주르 줍시 잠 심비 셈난도 생생 자 심비 당양 텀부시 차 없이 중화 미리기 튼지 베탑 체비 지 고창 체슈다 대튼 구립 체슈 더부시 차 없이 중국 풍둔이 타르도네 죄비나 미망기 풍둔 임비 녜바르도 미망라 겹된 죄네 문교르 체고부터 녜바르도 미망라 티기 중국부시 미만이 중국 풍둔기 제보 임부터 중국 풍둥기 서준 켄타 롱주 켄야시 지급 수지 시진핑기 대나오는 시 중국 풍둥이 멜롱난기 메도다 추인난기 더와 메인라 부시 동바야 메인 바라 대자와 서문이 중국 미망기 샘코나 추입시 중국 미망이 럽칭기 미망이부터 토마니네 띵서블라 지틱틱이 삼베 퇴니르 대유부터 Pukyang sambe nyingdup lepchen den yu la, nirabgi cundu, gado chenpo nyonggui chungya, yi min che jin, pa min shung bara, togda bar sumdu, miri gyardar yungwe pungdun semla jangbada, weser denbe maung ba, tuen nir che yubsi. Zhonggui pungdun gi chunggung samuni, mimanggi sar ne yu la, zawen ju ngwa kya, mimanggi sar tu yubi, mimang mangso gi, gagi gi chowar jangbe myndun ta, sungze che na, xi ne, 리그룹톱시 중국 풍둔이 계급기 풍둔다 미리기 풍둔이라 중화이 부초지지 푸둔야시 첨부좀나 총총 안기 줍세와 따라 계급 상황타 미리 상나 참마 상황시 중국 풍둔이 미제작과 지시지 정의 공배 용어다 지소를 리겐 부회 고급 침부다 미세 때문에 된비 고급 냠도 줘부다 풍둔 운주 집에 고급 냠도 줘봐 메게타 튜럽당 렌도 찰롱당 야튼 용외 고급 냠도 쳬버체 지기시 태야 미창메 미제 푸삼티 메게다 미리기 풍둔 러브체 난톤 조버타 총외 다디 첨베 다단데파 풍둔 창표버타 풍둔 녜표바 풍둔 운주르 제표버체 제체 중국 풍둔 운주르 제베 톱슈 첨보 지토버시 중화 미리기 갸다 러브체 운주르 제버니 계급 친한기 중화이 부족기 투몽기 풍둔 임비 튠지 제초비 도슈 유체라 튠지 제디 미리 꺄다르 용웨 긴구르님 구르체고바타 중화 미리 꺄다르키 시지라 냠르 제고 중국 풍둔히 중국 미망기 티기 튠도 녀르웨 풍둔 임라 팅인 점리 미망기 풍둔 타야 시튠바 진시히 구두 장기 류셈종 더두 신된 훌린체 제바테 중화 미리기 남군 초동 진비 죄람타 로기 춘유 중국 루직 심지기 정의기 차와 약보를 줍디 계급 딜링 용어를 제바티니 人家来严酷是因不嘛些，咱们来姐姐下午时间些。中国密码了写到什么语吧了？中国批给了阶级制造呢，偏到穷语呗。按照了阶级卡给密码给，所说判断我就区别可能难度，偏存夹角谈，偏存弱人前头有。中国阶级制造党领导军人习的谈，推蒙到大家认为咱们给判断了规定当年。美日给西的他配给给拉美家下了俺来成为姐姐三八将的月彭顿乐不起文具切块呢你把都特别乐不起别怪不他历史乐不起祖宗切块心家下乐不起的归别东亏但当俺从陆军的退伍刚起来讲，中华民族加拿大乐不起用为没有了那部年华谈。陆军的退伍刚起来讲，没有在我们班中特别点缀的女多不点把的优越。这个书记习近平的电脑能行，另外的加以训练的，国主解把蓝旗咱们写死我他了。中华民族加拿大乐不起用为的七八年。爹爹乱乱谈，其最近那么久点不怎么的，我久接头些，爹奶没应别，当用的年把多，刚才俺来钱不谈，各都俺来钱为，别存级别直接解决。碰顿乐不起，我久结婚呢，年把多特别乐不起别过。至少呢，业外出人团结齐心有别，业外有呢特别感觉。俺最当给密码了团结党内阶的陈龙钱不罗，卡点暖点接我谈。年个钱不如干过去吧，我跟钱不开水去吧，叫我钱不东西去不去？结果呢，你把土陆续给开出三百万不点别，特别乐不起，别怪不是。特别给人贵人心，拉都谈不心不谈。特别给人都特别当年，特别接票过来，特别接开不赢，结果不谈。中国开卷点别，制造人路给牛栏当两万了，这回。移民前辈那段了偷车，落子点不谈，就去拍个电铃送给来个难度，真些了没找不谈。巧用呢，当南疆前辈难度，真些了普渡当拍不谈。开个比苏醒开边松江前辈太多，东子开转接拍不接单，干年了偷车把米送不谈。陈龙跟段多七十米接吧，咋段给聪明家吧，女婿看了太阳。中华民族的作为开边了，南边都讲民国逻辑机会，特别乐不起的军人人心大，牛人人心，刚才几位人心接了，文人看来机会不谈，特别年轻的，例如唐伯觉得，特别我的难度强大机会性，乐龙建的蓝钱多，嘎嘎世界，哪样钱西边，骆驼钱不给的，军马钱罢了，特别乐不起，给个三百零几个月。彭顿乐不起文具切块呢，年把多利息乐不起，祖宗切块，利息乐不起，点做呢，俺最当给贵的顶十当新别，当祖宗给利息乐不起三八十。中国共产党给国产买兵呢，每日加大用瓦的几个贴，当三十一不提，陆续来热战穷月了，某天呢热战永年些。俺最当托的把松多，退入跟东联不谈。每日给电视人有话切不谈，他的把松多，马克思人路给西江党多，有如何结果呢？人类他的把松多，点亏不是。党用给东西给这段二位让他跟过年，三点都当我谈，那段拉卡点交票吧，如不这呢，都三票不这钱呢，党给完全省心的，党长省心了，内卷所谓就跟他的三我谈。当给地摊给熟悉的来源同会，你都他们家生活在前呢。俺最当了，给都钱不谈，他们进去修钱不那么样给给养俺为两万就几万。青岛明白了，中华民族把面打给公平用呢，加点乐不起巧数区别，陆军帮助给过不起我些。当用给掏的把松多，中国开卷天别制造人路给大家传播钱呢，俺为让到给。中国开卷点别制造人路给天出切入给不谈，切不起给年数送进谈，团员中呢，结果大家通过军强借钱呢，他的把松多，中国开卷点别制造人路人强被送结果， Nirab Tsungi Tunyu Zingbe Lugyu Kyuzim Nantua, Zhongguy Mimangi, Gadu Gang Mangmang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1: Get along to your con, get shoot your lens here. Johnson, check your cornea.

쿠시세와 두 번째 건강상 유리만제 체랑소 나시대 모이나 레다 체랑 년생진의 조반다나 중앙 롱천년제 시절레콩 백예 트랑히 노아시바라시베 렌체딘바통 나는 체는 백어 초보 양이 현재 가두이나 요 노아시보 남주대 하장 개체부시 대리 남아 현재 노아시시에게 주주 백예 제마 간제 초라게 롱페 아제 남사시바 량년부터 차지 슈휴 삼에 튀어 흘러간 생신 노아 가스슈

람티 되바 참 마임바르다 람티기 쇼니르 네베기 망초이난자 야메나 람티에 토라 조조치 당저 랍장이난자 다 미유도 쳐려야 편바준바 학과도다 콜레 쉬야기 신장내 인베네셴바 데리노아 코로나 차샤네레 중두네 신장도 차롱 중화지인도 정리기 포유를 준도 티더부 중화 소두선바 아니 뭐였어 유유네 아니 포유기 조준기 차샤트나 숭년기 조준바 코나소다 제디 선발레 급디디기 삼바디네 레고네 진네 가조 니네 양 가족이 냠토 냉스지 강자랑야 이난자 야메 증규태야 이난자 돌드이나 공기 300기 제겐디 하장기 표순 속바지를 성긴 일리 노아르기에다 다딘 비팅도 토제 중에 조준바 제시니 天山圣女 불람기 조준한 수겐기에다 겐쿠녀기 조이난자다 띠와 니 오코나니시 군난이네 진이 급디듀 天山圣女 보람타 티신 우웨 뉴저슝람소 짐준기 레저케진게 좀준타 토담 키텔이야 겐군난겐기 조정 라인바타 진이 급디듀 天山圣女 보람키 보람 난도 주세기 쇼텔이야 어준치베 급순 토담 진년단 티신 겐쿨겐 왕허치 군난이시 다 조정 라인 원의 쉐베기나 군난 레게나 슈제 타바라 로숨주 소지 잠친 바타 콩기 레게 트레다 각제기 치디나 람 쇠바티지 타 티샤 샹리 부람티니 신장키 티샤 리규키 디와 다이나미나 기 더부네드 삼바티니 윤투 사토신 창가르 치와 타 티트리나 람티니 티샤기 창타 소팔 제투투 유바타 넘시이네 하장게 창안 치와지지 티이나다 조정라기문의 슈베이네 콩키 레거치베기 규림 트레이네 자 로망 레거치베기 튜즈 난로라 테니 하장 죽가와 당간의 치웨기 레르딘데 치지 딘데 인도다 급디두 天山圣女 불람 준베기 다왕업중은이 생리샤 조준한 슈겐기 레덴바 용영문의 차샤나 치지바르가웨기 턴다신이 끝디듀에다 天山日月出了야 불람스베기 규림출了이나 타네티에게 지내치는 클룽이나자 넘시이나자 야메나 하바도 네티에게 스시디 하장기 뉴욕진치와지 인두선바 아니 강예이네레 망부지 태어시 다 디더부기 강예디 캔데지레스 행계초了야 다 돌두제지 슈베이나 급디듀 유한시진베기 부글람게 치레케베 가르숭바레스나 서시 디더부니 차긴 하장 욕진 치와 탄테네 균도다 하장 통금바 지리스 다 디더부기 내주지 와르야 던돈 람데 파르 안주 샤동 토바 탄텔레야 가도르 춤바 인나 딘데지 토바 인나 다 아무 야우시부지 리스 딘데지 송도아 디에지레야 다 안주 조준기 초바 던주 닌첸 뒤메토 부글람 티난 토다 내드 체 이네레 춤바 이네레 욕진 치와 다 망부지 타주 체오시 디테레야다 조이정라게 그랑기 지전 체발시나 치소다 코나주기 단조르기 초보히네다다 페주 투베기 주시딘데지 스니 니죽타르기나다 다와 줍실하점지기 배준 체베 규제 내든 단다 스시기 책임 시엠바탄 디진 욕진 치외기 내든 테레야 타주 냄부 충분시 다 디타주 총외제레 이나 생안주 다 天山기 승리 불람디 지용기 조준 디출레 이네 렘 피름 침부지 충분시 주산다 급디듀 天山胜利 부람티 샤동토베기 닌테르 첸수지 슈비이나다 창매 급디듀 파소 탐리 탄티지 딤지 슈제 심난기 다 심제기 도디이네레 마 흥부더부기 지 심넬 퍼부지 중거바 다 미망부티 다출리이나 괴제 요리라 티웨 更无学外呀 ，sorry， 搞得对于没用完这个呢， 所以给姐 过了没就当完了说吧，也没能过了更无学完了说吧，我听这一期，那把这个车子，搞得对于那把这个呢，感觉越来，杨天呢还真给更灵他点把这一把，提到了退休，有人去送外接了呢，那上面新的平均，点这修理钱呢，老不当呢。 大家来看说，俺就他拍的多，电送他，白尊他，他的你人他点不起这多，到我不就我你他给白尊七百去，七就他让俺就天山胜利不让提，用手下动土不从我的意思，就咱铁都不给他六千给，做不住一难咋，来着七不停着急，立住从我的呀，民忙不及给心里的这对钱是。
대다라 우웨 뉴저슈 람케 람디 셰브르 랑코샤동 토베 네주디 서격도 협충디 테르 두구루 세계니 봉웨 촉다라 하장 망부총와 타 텐산 승리 부람 티이네 저밍 토 체링 주기 뉴저슈 람케 부람 테르 듀와 타 미남기 테니 모사르기 레제지 레스 주고시 난저 남규 지직 스튜디오스마다 미디게 로자템바다 미디 지다르 네코바스도 미디 하장게다 아사사보 메바 데니 임바 딘제지 총고지 슈잔 티토네 이네레 지디 간주 지디 베버리 스튜디오스마다 데니 하장게 퇴응의 멤버다 하장게 까카치웨기 네주 딘제지리 슈잔 다 지텔레야 그게 모두베이나 간주 지티 유살라 조든게 응어부테다 조제 지티 와라 간주 샤동토바 시고바 간주 지티 듄게 깡에티레야 정국이 뉴스제 강에 틀에 켜세 체디 모사르 드르지 되어시 다 태산 승리 북람기 고주스다 북람디 주세기 모티나 태산기 착좀 송교규 당부 티단 제비는 지리 추점에 요마시 제잔다 신장의 인배니 先 바디리 노르기 급티 뒤 승규단지 소소 정이 팅아 불무치도 다 럽자 교배 급수 태산기 착좀 당부 다진 틀이야 yunga qingbu yus. Tini, ta chonggir tan, ta nishu ki kyaqrum si yinba ma se. Kyaqrum ti ulumuchi ki zangbu tan, ti we ni ulumuchi ki mangcho chicha la niwe ki, cowar kowe ki, chutin rechi kodun chi guwa riz, sondunga. Xuzan, ta kyaqrum ti ti dobu ki kye chiwa ji yinba ma se, kyaqrum ti ne se ki, saja ti tan nga zui tanda xua ge tianshan shengli ge bonglam ge go zui se di ge parla yina jiri ju tsamla yu ma ri. Xu zang, gab ti du da tianshan shengli bonglam di junpe gab su nga zui zu junpe cu qi dar qe ne kyaqrum te ge kur yu li ya song gyon tan yama na tila ya da nyo zi ma bo be qe du qe de pen zhe song yu mi tila yina le di li nuwa la ti da bu ge tok zi ji chung je kong ge da ti le dun di na su nian ge gen kur gen ge che zhou zheng la la gen di xu xia. 조정하게 가르침으로서는 아주 중간구유를 성교체교되는 아주 조정바 수용을 찾아보는 데니 무얼란 아주 삼로 땅세기 존에게 내둔지를 라틴는 아주 멀티탄 첨디시간시 다 볼람디 준비급수 닌다를 찬용지에는 추 미엘 한바 초심마 치실 하던지 둥구유바 다 데니 아주 배주지 슈베인은 데니 천댕기 주제급수 주주기 취소소탄 접유바 대달 인도연주 중캄기 구유들이야 지달의 전에 송주 지금이 되니 네발도 조급하게 차와지 리스 노 코나주기 추 불람티 응와베 유림 출라 추퇴용 걸바 어디 다주 내된 투비하게 체투 남장 대처리야 추박조 주경 체베기 소저된데 숨 주브리스 텐데 제제다 추공 티게 송종게 사제텔이야 타주토바타 추티다이나 박조 티베기 내주디네레 타주토바시 아니 어준 집에기 유림 트레라 템베기 추티다이나 라양 페주 체제 추통조다 어준 트레양주 추 장다치아기네 지 야메나 세간 추슈야 이네지 텐다레야 페주 단제다 간다라 추리야 준중타 추티다이나 초라 단요마지 티마체 다 불람티 준비 급수한주 다 사도 소소 된제 윤내레 통조 건준도 모유 바라 사도 소소 통조 양한주 그래 사제 카셀이야 야 렘바게비아 이네지 야메나지 딩디야 양고야 이네지 텐데리야 다 간다고 고치었어리야 배주 땅제 니 자라 춘주지 이네레 티 누베디 체슈디 준비 투바 된제 체오시 시상 티더비게 다 배준 이난자 닝루 이난자 야메나 낸데 이난자 진짜 지금 멍시 와라 天山 胜利 북람티 준차제 탄다이차리나 다덤닝 용리야 모사르치웨기 조준디데지 샴효리 지자 타티더비기 모사르게 레트티니 문에다 먼저 레트티 좀 맞자 메이바 테케츠오스 쿠르요 송교 이나시 레기 소자라 송교 이나시 야마나 사네티게 기다 망츠위기 자기 이나자 다칸다르 추어 긍지 테네 텔레야 펜바 준신 요시 다 코레이나 아주 신장기 태산 승리 보람데 슈브시 군미 제비네레 다 태산 승리 보람티 단디에 차랑 모자르게 레데데 지 투바티니 아주 신장 잠마 임바라 타나 중고 용기 지 소고 이네자 조준기 차기 이네자 디 차좀바 뉴버탄 덴바 테니 뭐서 망초라 팬 도베기 레데데 지 임베기 듀리지 레송기 슈잔 마운베

0: 키랑네 켄드베 튠
1: 키랑네 센드베 담
0: 항종 조링
1: 항종 조링
2: 생겔이 예 공감상 남을 게네 아탄다 생구수베 레젠디니 중앙 룽딩 옌딩 지급 레군 벽에 룽딩 옌레잖아 구티 슈베 강종 졸링게 레젠레 공글 레젠난도 이나 아주 제송 규르미 라이 변중기 푸규르 첨부 콜라 지윤기 뇽원은 와티 센스바임 디링 힌게네 무튜네 접업 졸링 니버티 세로나 레젠디 난도 이나 제송 규르미 라이 콩니기 우리 낭 용외 로가 총결의 콩가르 총 비간 총조의 피해기 런부 세탁바탕 하바르도 있는 당연 견제시경원의 망조 인니티디 우붕래 타워 제외 가제 비분기 규림고로 인해 졸링 젠지슈베 고르기 드법 졸링디 구직슈인 미기 통기 유베 균도 대다기 갑중수인 당기 그린타 망조기 럭숭래 중에 조르죽기 런부티 지다르도바디 랭게네 킹예리
3: 다디네 수아드 시주 야도 로야드기 미다디네 수 고레 중앙기 따드 스나인다 기고 간제 투시 짐지제드네 수 중바군 간제 남이니 마오쩌룽기 검배군미 다디네 땡쇼빙 리베슈루 세제제 미 투시디기 건나 아주 근데지 되도 없네 다 장즈메 투시디네 디기 배군 전제 송기 검바세제제 간제디네 수 고레 야도 가냐 동네 디가냐 배군 디 후진 토기미 세리 다 튀베 공백 다 없었지. 지대셔노. 다들 시진핑이 간제 고작에 주 선동들 소대 소네 니동 잠이 주인로를 빼고 다 뒤니 라냐 뒤로 서베 동게 캐준데 비 지도리로 공부스지 대셔정. 제가 강다게 고르비는 소시주 교수는 간제 만조랑 팬베 자고 가냐만 대교네 문고 되면서 간제 뒤니 소 주시린 중에 야도 야도 야도 고통난로 뒤만 현대 얘기 묻는 건 지난 당대 아주 누르차시하는 거 예니 송디기나 되는 거 면진 예니 대강 된자 예니 로스 예니 다디 아주 로스 털 차시함이니리 당디 디기 단사 다 보지칸 간지 롤리 멀리지맘 당네 제지 답배군이 배 시훈에 간지 미 송예니 쿵다가 로잔다 다디데 마세지 녜마미 디기 코는 메게 나사 아주 로딘 로자미 소스랑게 간제타미 소존 제네맘 디제 제스케 메고 다 단상 시질 차샤 로스노나 오르나톤데 로히디나 로레데 티레리 지시농고 로진데 시지우치나 디네소 시지리아즈 다 단다즈 카돌 차샤민 지리 녜마데 두어 제민 어떠세요? 또 어떠? 그도 그러다 경고하다 미 다른 랑티 랑스만 봐대 그나저 내도서 또저 두고도 좀이 오늘 다음에 또 다시 또 남 좀 봐고 단상 시주 어디 된다고 다디데 마세지기 이제 시주나 차시한 왕견젠란 그리 림비시자제 그소 다니 그리 미시슌 세신네 대민 림부탄고 림부니 림부숨 림비시부스메 된셔야죠 다디네 간제 아저기 신주랍지 녀빈인 신주 커소세체 녀시지 지도도 단사 소스랑니디 시주니 녀지시오 다 진제 커소세체 지도이고 녀 간제 아주 디네소 제난 시주 디네소 고레디 제롤라 야도 가장 진제 디몸 제게 매고 다 간제 녀마바인 미쪽 메로도 돌란 간제 응어송 세체제 녀 장교나의 지호군은 코르타그란 카진이야 제스카나진 카진 나가 대디진인데 간제 고난소 장교나진 수소주 워럴을 하우스로 다 경기군이 돈도 뒤돌 되진 나준도 봐 되는데 되지 바단 렌자이 마셀페 디데 마세 지기냐 디엘라 니에 그래기 따종 미니스 제제 냐 니무스 디 소소이 당내 끈나제 다 지에디기다 레데 제세스데 수베 소주로스 나네라 안디지르스냐미 데레냐 커서럽니 체체나제 다용미 손기 응어송데레 지난 디지털 차시한 교컴네 도바 땡가고스로데 세베 딘데랍사미 안제 시에진 얘기 매바데 다 디기 다룬냐미 팬디칸 예지베 팬칸 지오 안제 강고 토르다 디네 소 나야 차시한 제 마자도 소주 없다. 디네소 세종교 로교 나야 차시한데 다미 강다게 그네 소 시주다 고도 토도치 강다게 디제제다 단상 조디니 소소런 있는 고주제디 두보디니 미리 튼질 쇼네 게디니 게체슈비 망지기 다 두에 토라 간제 녀마니 보안나가 차샤는데 던조데 텔레친도 배울다 도자이 따디 아존도 바 차샤니 녀마네제 미주 통주 권벨 간제 동과 나한테 바네 동제 되고 다 단상미 떠오라 미상 메르모라 치 갈테 나제 따미 되저런 신기냐 미추 너미라 치 딤베고 나데 그래 치 미상 간제 지리 갈메로 메드냐 고자미 다 추부라 중도 치네라 중년이 매제 대세 두고만 균도 혼내 주 장어라 동대 왔다 아주 되게 루에토 차셔 난가니니 다 왜 초이네 디에타 난가슈나 질차샤네리 교콘네타 단사 가족가바치네리고 난가 미 아담데 노나 가냐제제 녀망디 존지 매고 디네 소 윤돈로에 차샤 따준데 차샤니 단디 기샹 코네제니 샹로 다베기 난다디 따 단디 아준디 기대가 존준디 단디 좀마솔리 디기기 네탄고 기스톤스제 따디니 니도 니스팅엔로디 쇼존체 따 니도 니스터룰롤 아스티르 니게 단디 차고디나 수이마스 우리티랍젠 냐데리 쇼카브르젠도 간제 카지 샹덴 칼톤 고잔데 따디 킨샹데 돈송베고 디 야자 유럽지 돈라 아티지랑 로가젠데 냐 레자카브르도 견도 돈송라 돈즈니 중바 냐 현다 돈 고잔데 돈송데 마조다스 디야 로톤 가슬로 로토 제가 능이 되미 고가는
4: 사이스도
3: 어딘데 손지제 따단데 아주 운도스카레제 론존디 단 어디 쇼르디 쳬마손리 따디네 아주 니 미조 로아예 시주데제 니 시중기 간제타 니 돈이 쇼 뜨시로 아주 키샹 콘데제 키스 론존디 쵸 따디네 돈 장미 니 생엔 로라 쇼디 아주 돈드니냐 미주 라익 시주드네제 그소 어두스카레 중소 간제 디네중도는 따 디기 아베기 냐 삼지 냐수 시주드네제 니 그소 중바고 따 디네수 그래 디기 토아델라 따 디제네 시중 로교 무노스리 쉬에 메로스 샤데다 인도 로에 차샨 단사 따 동돌리니 간제 시주 야 간제 쇼레 치미니 라지 마라니 로조나이 와 방고 토니 기네수 시주니 따단지 나 간제 디기 신레 우리 토리 센상 그소 주 센상 쩌 능고 기네마 엘류 토알 시주네 로조 능고 제란 기네 조 그레 벤조 페게 데 도도 로에 토알 간제 아주 시주라니 요요나에 뜨대시 경기 제단 디기 토아데 도스 덤무 스테지 제임스 쉐데스 제무 간제다 아주 메리 튼디 주네 게데 간제 아주 두시랑가 숨고고미 간제 어떻게 숨으리다 단테 산 카돌 뜨미니데 이거 지나 뜨미 간제 자다 우다그레 통이었다 또 아주 개골 차샤미 간제 시집이 두시 자에다 라베고미 어 소스 미디는 희지 미리 튼디 진조 제기스 소소 최소 능신지 미리 튼지 지대 제기스 바군 딥 능신 튼지 도스 지리 제기스 제 니까면 도 로디 좀 되셔 좀 아니 다랑 소도 되세 다랑 리 다단지 사준 디나데 차샤미네데 되게 우리 선배 배윤 토알 교제 제맘 뭐베 배윤 토알미 교제 치 용도 치 담이 단지 시주시 장에다 라베 간제 가면 또 사실은 놀 땅 뭐에 대응 토네 토제 健康 갸투도 바세 땀이 뭐 선배 토네 레딘 토제 健康 갸규 장에도 땀이 실은 땅 간제 조랑디 어떻게 토데 땀 담돌리 모투제 간제 야땅 제멍 현다 디세 김누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땅 용도 진로 차샤 어떻게 해서 샤도 다 아주 니기 돈 내 차샤 니도

소스 남비토니 냠쥐 소스 남비토니 타쥐 소스 남비토니 가시 소스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치도 비붕치 키다 냠도 중국디니 저니기 남비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中国南北铁路线，中国南北界的北部线。

0: 니달 토나 나고 봐.
1: 그 남향 제미롱와.
0: 디기기 자워르 큐르와.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승리계 공감사. 다들 인제네 생고 초비를 전디니 중앙 농진 인진 지급리고 벽에 농진기 최대타 대단시 빌리즈디 나니 텐디리 전좀디 단년준 쇼케 미마캬소이 디르글즈나 쿠베 모투네 균댕기 나나즈 소위나리아 이섭나괴비 텐다카지 지베신 쇼인라 모엘리 쇼양낭데 카르스나 다탄디 튜즈 진드 터중기 륜감 추줄골이야 랑지르지 카르유미디 쇼긴이라 다진드 터중기 친주디기 초자르 튜지심비 급소 민남지 카고미야 다야메나 뇽단 리비야 류캄 미디위 초르나 라소바다 능주 망부시 태용 거지 디에텔리아 소리 칠리 케베 륜캄 추딩기 랑제 네게 된샤라 직내 추망잠 동지 류뷰기 잠시 개베 체국은 돌아 진드 터중기 뒤수 달하고 롱춥 치외 민남 카꼼냐타 미쁨 미디와 다근의 신수 부유기 기바 깜부 차발라소비 내주 중라부 요시 다추 춤은 용잠 태 망부제 통구벌리 베드 카꼼꼼베도 구지 아니 다수 추 응음통텐지 치는 유민도라 신텐도 캄베나리아 원참기 렌체 지지 옥동 대부용화 체구바타 모동다 수부주 신비체를 투도도 기바 룬송 체와디 캐침버를 시라 니니 넘시 시아제 체외 수부캬도 주는 유민도라 다진데 터중기 투수 캄마차 범마와다 듄니 상외기 시아제디 체른 주거지 제자 민남기 류부직 지신 시슈 냥비기 초르나 딘중 라오마세 지기기 뇽다야 하장기 외세 되어비오지 다 시집단 샤젠 치우이 사자라 튜즈 림부 뒤주민도라 캉베 나로리아 룽 망잠 유튜브 나와 이렇게 첨부를 시야라 시에 세 젠부타 청무 시역지 첨부 아지 마와라소 뇽잠 취비는 수부유나리아 직 샤글린 기에바 응원고 토부도라 숨네 곤다 응아잠 신야다 쇼게 응아잠 야샤지 류디 심기 용나디 케쳔브르샤라 다진데 터중기 뒤수 메드 하두 기르잠바 케시야 첸종다지 쇼비는 아니 차와게야다 순나기야 니므쿠블라 소바 용이시 제자야 컨두 지두기 직 곤다 응아지 심야다 쇼게 응아지 야샤지 니민 주다 뒤비는 다수 니미군이야 갈리 티그스 카베 나오용 시그마르라 先 kontratan semje nyungzam cheche sembe shilu du phobi ne semgi dongye di rengxingge yanzhong do la xine chajang gi jundo chewe tulo kyondan xembna di kechen bre xia la jinde te jung gi du su nga gu ni gi chue zai gi heba chi xin chue zai parja yang wei zai tue bu yo xi che zai ya jin ni jin bu di chu sum cheng sum xi bi nem xi gi min mang bu xi la cha ba ge xi bi chi lu du pi du zam ba tu do du 현재 카네타 야메나 뇽도 단지 즉 종리기 바부더비 현재 현단의 최대 세제 나고니기 최제 히발이야 더난 침부 나고야디 케침부리 샤라 Siamli shuwek nang duyun ka nipdi ka resi na dan bu paa zu pindru nye di mi na lo lan zubi na sabsab ma chebi na ane ming ne dinte po ya ga nyingan duus che shuwek di yin. Da tinga ya fu jen gi geba si dang gari shun jen zhuwe gab su ane lupur tu mi na jik paa zu pundru nye gi bu chun jun zu xin tema ta lak be mi pupu

우테마 땅비치라 미미디웨 소르나디 클리클리 매반 유샤 이네 디제게 님 카시나리아 미디미 마부 차바마세 직미르 나수다야 다야메네 미기 님이 왜 미켜봐 미주 쇼르와 라소비 네다 튼도 맹갈 친제 다제지 두삼바 티니 머스니 정신기 미기 기바 제비 니시 임바디엔기 중화타 믹시티네 레고르차 레고르 실레메브라 할람직 롱와 차접세샤 아자자 잉에 파르제티니 파수 푸른존잉 부춘준시 미난돈 주와 락베 푸부 슈진당위 준제레 총부티 아자주 메시지 다 파수 푸른존잉 부춘준시기 섭지 민네디 롱야 깅에르지 카레스나 푸른부기 수부이 토알은 부지타 머스니디 망부여지 제자야 미나 창빈 부티 락베 푸르니 동웨 거블리아 아니 부디기 수부난기 투구암 야나직 숙자도 송웨 부기 수부 통부타 미기 기바근을 테가라 자르제 메균 수제네 경은 철업 심주 집이 구급적도 게디야 미리아는 수 차부동아다 지금 미 주브제치야 미 마부차야 미기 왜 미켜봐 미주쇼야 미기 아마 보통이야 미 접지빈 균의 통시디 냠주야 미기 토리아 직 내사 가르모 템 속이 니즈튼디 총비는 람신야 맹간리아 다제난가 피고기라 다 푸른부 바주 피준이디 미나 주와 타주 컨데 체우레스나 푸른부 춘주 미난돈 주비는 앙자는 유민도라 티웨얀 라베 미리아 푸부 켄다는 유민도 다직 타주 지다르시 카레여스는 지니 미 클리글리 야마 뎁나고기라 파즈르님 부디 미난 주비나 셈네도 퍼브글레 밀직 푸르니 슈크지 체규민도라 클릭리 미 망즈망즈 야마 뎁제제 미주튼제 템비나 아니직 푸르부기 수부기 직 카르소레다 미난 레데비 하마디게 님도 철로리아 된종도라 니네 람세 미 주나네 양도 게디야 미 야마 뎁뎁제제 팅마진의 나르시밀직 주브셰딘제 랑베 처나타 딘제 총비는 추장마미야나 처주 미주나고기라 단 미주의 급이야 미리디 파츠 클릭리 꼬르깁제 아니 직추 미기 칭의기 응외비 신다 장세토브나고기라 숨니 나자 면주나고기 게디야 미주비지 탄도이 미마데다야나 직타는 밀나즈 동신 미기 왜 미소기 니즈딘제 퇴비나 람신 민네 챙갈 송치 첼레 멘베기 강아와라 면주 치고블레 장가라 메컨주문 주 켄 추기면 돌아 但秘密不拉贝斯在阿丁安族配备当不及，能跟草原处理啊，几乎不怕做品种年的米呢。这边的族群这批先通多呀，我不嫌他坑入米南这边的南山拉贝吉瀑布当南居民多了。是不是那族的细节，体重给举得拿过不来，团大群众的年纪，面对给体重压缩的，除了当兵呢，俺是国家这隔壁邻居也吃的了。Siamla shuwaga nangduin sumbadi karayasa na ta tungjin diiji nyamdo zheje kyunne tungnan yumindu xie shuwa diin. Ta tuyu tingsa minamgi tsoe chuze di kanla kanzamgi tor chenbi wangi namgui nganazu tsoe naliya sadung zhamin nazo kala zhagwa zhin. Ta sadung mangbo xi jetogadu nyamdun zomje an poe na nyamdo jikma zhudu zamba ngo tugi rengxin tu kyuruje mi lun kamliya tsewar chigwa zhin. Chezaya siamsegi tungjin diiji nyamdo 최는 유민도 시슈아인 당부디 카레스나 아라타 돕기기 동제디 랑마라 야겔야 홍뉴 다직 아라타 돕기 동지기 지 냠도 지지 최는 유민도 베자샤비나 아라가부타 동제 랑마르더부 냠도 지지 최비나 직 레베나로리아 나르시피제 아니 아라 통야리아 춘지 모토부타 뒤제 청주디 체링기는 수부디단 양년 정도 심주 레시도 중화라 시비는 아라타 돕기기 동지 님도 지지 동비는 리쿵 정신기 왕지 추주기 시긴 추제 응세 퇴비 차지 천시 냠주야타 시도기 뉴버 두둔주와마세 유리 정신기 뇌즈포근도라 학바르 도시는 로지훈 수용은의 주비는 레베 응아르신 차르기 유한기 퇴림도 내유도 잠바 뇌즈 텔리가 첸도라 니부디 과거에 타 돕기기 동지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다 소부나 카페이 시균 죽세티 하우크 니길레 게미룬위 최고된샤라 계시야 체지 틸레 게비는 닌기 파르제디 교선조야다 차시 토르조야 닌기 파르제 균데 민바른 규야 라소비 닌닌기 니즈위 망고시 튕돌라 숨네 아라타 텐규르기 동자 베샤샤비는 아라가브당안즈 쿠쿠코나 야갈야 코코컬러 다 텐규르 동지 난기 영니 텐제기 포웨긴 제기르 초르긴 제제 엔 포웨긴 주도 체론조와타 청주 규민나리아 직돌린 체제디 교수 친제 엔 척규난기 청주기 카르제 뇽유르 파르제 라실라브 유마타 엔 포안노 텐제 용구돌라 심주 젠제령원 바르 시비이나 아라가바타 쿠쿠코나 더부 동지지니 님도 제제 동비이나 수부기 척규나로기 청주기 카르제티 아라가부 지보 동비 청주기레 더 지차 니엔기 마오유바타 투송소 포아자제 너수예비아타 센주카구치야 퇴자정신기 포아단 규미기 년젠중야라소비 년그첸부도라 다리기 예배 송야라 남군 초에 난리야 카곰두 장바 동지 릭지 코나 통화리 저미나조 강은년부 지제 년유냠세제제 또는 유메바타 캐디야 인지 동구 총비니 투주기 케바디 추주지니 니바잔 조구비 청구나샤라 这个里也听的中央龙城年轻几个不离工和个龙城起确定他的当时被的赞不赞不他的协议项目了母体年的个龙城离工给七地的赞先大看那么三楼呢

0: 主席提，国立士兵讲座堂军队偏见了规定动作的团结前进定员。一个看呢，三个了几多年没去不啦？推木金跟着过去，下面你上海年没增速跟中心我，国立有松江堂，南西运动了卡带脚板。因为那么人心松江，所有新疆的作用，唐国建国就所调控的年没了，才对通勤这个有几松不行。 中国的家队可以提选择期末晚拿起木易，主席习近平给他们这倡议呢。中国可以用跟战略了卡带交给他，军队偏见了军队的问题，以及你们来了兄弟加倍破军队不参与。可以提，讲到偏见结棍给中国他你们来解决了，才对通勤起的，你有了些人，可中给可以用松江他，你就啥不说结棍给你们来南站开进。 昨年托三十几七八了，给咱这边偏见穷游击送多。中国的家队阿塞拜疆给选择期末晚，胡塞诺夫伊，主席习近平给他们这倡议里，可能是不用讲到偏见他，可能有松江，那么些你们来接了军队单位，提议给中国人跟着苦死命运。中国上海你们来增组给中西呢，讲到女局老在集体活动当年。 巧看的，你们来吃的，军队这边猛心直棍，组军的军队当我谈，巧看的偏见巧救了军队当游击松不行。巴基斯坦给南西运动团，可有团结部长谢子来伊，目前闽南给南西恰具体变成了朋友的村村跑跑的这个月，团员托军队偏见他变成了亚的尼尼，几个人进队人了，连队秘书被人队提，讲到日军给满年来拖游击团。
1: 现在来也，主席习近平给讲到军队偏见了军队单位，太对党委都是给，听个我们占领给国有战略了，卡带交不通，只有戏剧所有了，三六七段开进扩段去游击松动。台湾那边最近一年松，中国阿富汗开清真组别给克俺们中国送了国产杂七开进的漂亮来了大签约。
2: 今年中国出差头位七家国际企业单位，七到三百些人行。中国谈阿富汗老党成员，听说今年去全球各国国内三百多个城市。边疆国立西部建了国内产经，朝江人路谈松江人路，沿线在长途周围集中过。中国安徽人贵安阿富汗给克了西昆区为创业国贸企划体内，停止吸引了。体为南极西江营地，国产用途动画区。
1: 批改给潘南乐工地动画厂，创设至退七八个，人谈起安置安居的七八节的团队。中国那么去给我滚了，这边准备扩建团建的苦心抗力中国院。即国产运动了的呢，从团潘南乐工地当地，你给你边去边角从团登去上班。 国产杂七类成为铁杆品质呢，中国谈阿富汗从团登去上班。国产杂七类成为铁杆品质呢，中国谈阿富汗从团登去上班。国产杂七类成为铁杆品质呢，中国谈阿富汗从团登去上班。国产杂七类成为铁杆品质呢，中国谈阿富汗从团登去上班。国产杂七类成为铁杆品质呢，中国谈阿富汗从团登去上班。国产杂七类成为铁杆品质呢，中国谈阿富汗从团登去上班。国产杂七类成为铁杆品质呢，中国谈阿富汗从团登去上班。
2: 今年大家阿富汗的经济组别结合我们中国送了去年国产杂七单位牌，中国人工安全局国务级别七十多位空的仓嘛，中国谈阿富汗的总团派给了国际级别，牛顿有前途，叫了有不行。中国人老久不断对嘛，阿富汗总团肉的结合安汤波的口是行，中国干部级别属于同志前排的行呢。
1: 你当下面你说资助旅团在唐波了，中国谈阿富汗总团文博了，团从不来，加上你说赠送他，成全团派为难。中国阿富汗南征前吧，团从不来，加上你说自古派员。阿富汗七东前吧，团从不来，加上你说自古派员。阿富汗给克给肯定不利团在体外忙活，中国创啥的断不提。给南去在这边那么近去，但不可配送厕所，请不满塞。
2: 阿富汗三年提给团来办理人保了，过去两年都没来。三年提给来书不怕了，过去特别不行。二，国产运动团批改给判断了，工地当年团来谈扩展这台尼格判断团吧。阿富汗七东团在提，没人国费什么呢？国费来年是在团在做人保七八趟，人穷够吃呢，春天前去给力他，每个去团在做人保七八。 团队体外忙为苏女人，她阿富汗三年提干，九人月不接线。 피림티 에브리게 솔레진 초교르타 자네티게 신템번 소교르 디교 눈딘 톰네 에브리게 나네 피게 기구슈 균퉁한 치르친유 대단 챕지 에브리게 뷰타 콩케타 젠즈 뉴번 원세 퇴베 켄딘 튠제 난젠 치게 치르다네 중국 튠레 피게르 남한 딘링기 치게 기코주 탑람 코든 치디 게난키 튠기 탐 코주지 타키 년차타 지용기 젠즈 뉴번 알웨 치르동톱 중국탄 에프리카 초니뷰 튠주 제타 기니슈 치르동아타 게지 촘제 남한 구제 렉소동와 튠레 초제 튠조 심볼러 군디동아 제제디 중국탄 에프리카 냠레 게림 사브식도 립교로 냠토 군디동구 숨 고체 용동러 디네 망추 판뉴 문교로 중아타 베게 촘제기 초니뷰 망초러 페부토바 에프리카르 고체 자차 당화티 켈레 치제르 피게기 고급 되바마세 싱부타 냠레카 켈레 딩충제르 편바게 캡톱규 모잠비게 켈제타 루안데 수변 간부 비닝키 보로 케니예 머시소 에프리카 켄텐 싱레 튠제타 고제 자차당회 고급탄 튠네 중국지 주총자 튠디 튠레 코지키 뉴니네 겜니 레눈타 게주 소점소 기루지수 누신탄 야게 동교로 구체도바만세 레슈 레네 버신트티 튠오메 토네 자네디게 망초기 무마용법 망토단유 에프리카 난티 오연행칸 키 주시 요수포이 중국 에프리카 고체 자차 동외 지답티니 개치라 튜도도 키와시타 bünde za choki kingbe chidap si yinbe FGK pike ki jenlo mangbur kate jo gyur ramdi chitop ji jo yubashi.
0: Kode diwa ta ga na yi chu xim dongji ta kini ye byuli guagwe ta xingdo niu yo FGK lhome caluma ngama ta gunja ngama la so dao ngabi ci jingi ne song FGK jangwe sangbu ti ta goje mebe to ne zhunggui chomra da xiu yubashi. 닌테라 중국 타르제신비 기급기 콘스미도신 친지주비 에비지기 기급니슈라 고제미도위 시주 락더 체바타 튜유 론니인신 테다라 에비지기 친지주와 주비 기급응업중간 좀라 고제미도위 체덥 용수 캡트바 청유 중국단 에비지기 강난 총조기 초조 아이빈키 티에 중국단 에비지기 초 니부로 뇨종기 파르동 티웨치와 뒤투바만세 에비지기 킬레러야 구급 갸침부 주니 에비지그 팅럽진도인 규규로 규슈 침부네 톱지 송유바시 탈로니 중국다 에비지기 와라 친지저와 조네로 뒹주 코르베 로시인라 중국 롱아진 지용의 빈구주 로시양시 케바르진기 론디라 고제탄 지위 최고기 카지시 투가 따라 라린다르윤 퇴응외토 니도 니섭실로에 따와 중립이 치이 직니니 송 중국 에비지기 타르제신비 기급 숨주 소섬라 고제 남장기 튠제 야지 갸라 고제 미도 용은규 총유 디에 지수 통토빈 균도 하장 망부 총와디 에제 오비 이 갸스메도 타 앵고레 고비 베이닝기 신도 보로소 에비지기 케준 덴비 총소 보르진시 중국 팀장 치동 망부르 규디 중국 제주비 초와 핀숨 체조스당와 타 에비지기 신두기 총소 진디신 용보 파르뉴 총와 레네 양아르레 망도 침부지 중심 더나 중페 냠레기 키보기 초니기 망초라 응응을 진진기 편부진윤 정시령은 바디 니도 니생을 로로 중국단 FGG의 뇨종기 진보르티 로코미 투중탄 또는 야제주부듄탄 청중 듄파르와탄 중국니 로주부듄진 듄마라 FGG의 뇨종 로다 앙 탕보르 댄보르니윤 Nido ni zhu lue dao ni bei ci ju xin ni zhong gu ta fi ji gi niam le la ri ya chong ju ting ji chong wa di zhong gu qiao ni ji ding a bei ci ji ni ni song fi ji gi qin ji zhe wa zu bi ji ge meng a zhong a song le guo zhe mi du yu qie de qiao yong ne la de qie yu qia zha qie xin de de zhong gu di ni kuo le shi bu ni fi ji gi qin ji zhe wa zu bi ji ge yong le guo zhe mi du wei bian zhe rong wen zhen zu tong ma de yu ne kuo le shi bu niao zong la su yong wa ra ni bei ni gi ci xi zu yu 팅외 에비지기 타르제신비 기급라 라더 치비 고제 미도와 탄도르나 타딘 라더 치비 고제 메비 체드블라 낭드윈 사바 지시 유담시나 초지니 티니 중구타 타르제신비 기급기 콘스 미도비 친지저와 주비 에비지기 기급와라 튀무토 벤저로 로딘저와 피게 동규 추인저비 규림추기 튀림르신타 니지정신기 규지지인바타 강티 미윤이 에비지기 기급 카기 튜유 통구나 중국타 전문 리급 체가 외 외유 내된 탁주 제규듯이 Tietone Evjigi Gigabgi, Lechin Mutu, Jungutan Chuin Jobi Tremu Chibar Gundi Dandi, Yurin Tan Dinli, Lamlu Jin Jig Tone, Gorje maybe top down long so chu tuber, Gilin Dindi Chayun Patsun Yu. Cho Jin Sine, Jungu Chogi, Evjigar Sunwe, Cho Yone Gorje Midui Siju Tian, Nil Kibu Guni, Target Shinbi Gigab Sumju Sosum Tan, Target Shinbi Kons Midobi Gigab Nishu, Yawa Seb Chi Yu. 아마티 롱스 주신비 초용기 고제 미두의 톱단 유리 민규르주 균균체 균바타 치마티 지등아비 치 직니네소 고제 미두의 캡고나 무스주바 티토니 시주기 콤버짐주타 딘리정싱의 유지신도 튜송수 통미 튜유기 직수타 티신 중국 뷰제 시피르타 내얌 덕십기 체시타 튜비 에브지 경우에서라 체마라 고제 미두규 롱주 초바티 뇨종 답디젠돈 규르위 추지 체시르 토르친바타 시주기 팝디윤 정신타 답디 정신 치르송와 천휴 중국단 점링의 뇨종을 천은 고제 미두와 탄자와라 파르동 사바디바디 에브지기 외부 뷰리 응아리마와 진공 키비군이 중국의 균등의 초회나 유디 민남기 남아타 디다 개준대비 총소지기 꾀고 공탑체휴 중국 길래기 마주 규제 낭진 시비 만에 차부터 치루 규비 마주 냠리 응아르웨 딜라 중화 튜뉴 냠준타 튜렌 제타 냠리기 구급장 응아르웨 망도 친유버신
2: 급야다 숨추 소르쿠베 광저우 총두니 지체 안년 초유진 지체 신인파 립트 계급탄 스쿠 니게 니슈네 용웨 치게 킹유줍 총바 치숨주 소지탄 시동 총두러 슈바티 급격하게 숨추 수업 개발래 개체직 탄청중 지팔규진 뉴트럽 킬레 조우 쉽게 주미 듄탄 치게 키소 총직시 개등 업중 업시기 초보 직조 전에 총두러 쇼유버시 급디 광저우 총두기 짐슈 킬레기 초보자 균퇴가 렉소 친신 짐드난 슈 켄킬레 숨진이 돈 하섬키 최토 70 케사르타 남창경배 앙탐부소기 천년 유배 뷰리 킬레 치그지 책동래 개화티 급공문래 조결하자 망도 진유부신 짐슈 총바 텐진니 저장 김민주 유어체기 킬레싱내 김부신 콘키 팅디라 안수로 미수 실마스르웨 튠제 사부시유 라제디 운체 치게키 총바 치제카지키 기딤치유 타자중구 튠제 디 자수토바타 티 진콩 기지 튠제기 체그잠래 싱금이바 창마 할리그 유지시 유부신 咸阳各地政策托让丁不太坦同美三队区规给都在讲温泉特别忙都清月让丁西街团网点别团在提给的居住上怎么去政策东北去西街区送月中国七九年从地内给主人选把苏兵去政策用苏政团前别政策提西街出出生人呢萨巴坦帮助米巴人类界的团在给送为都在给这泥水来给月 牛津起了更多忙为其余苦有趣牛竹从别中亏团在当不提中亏人类所准他中亏变成了一起七八寸八万岁中国第二国立视频团结堂或者这台期电力约切银别中亏跟这样问约解送约不行各地广州从头头恰切浪在谈明明那么着说七团亏三八股通马组约八万岁陆队在所列正规检索关键格数特别正规开始群切入单内，正在切断库东部加的短距短过盘盲图清晰不是，社区居民他在住人别明明能住，人女群切这个切索存在谈所女人谈起为团在不清晰，透过小鱼头口语，下面去牛肉葱吧，第一画面去，天地正错给我所呢，不拆票都穷了，三对女伴全部点多。广州从对头安处大多三对三不谈团在三不忙不泥土扩团从班军前面班也团用心越近六在起初在讲几土着心越不谈群用给天家指挥家而为人民推仓土着心越第个年牛肉谈其中七个仓嘛得不得不独自解决不行许多穷二心呢各家的西就被广州从对提你懂一名你说走出路到我就别吃捐个奶到我就记别吃西宁牌广州说你的捐不是
0: 你瞧了可能是被娘们去批给家居领地给人不同意从都各送不必进度操于他定给领地提给个笔记批给娘们的书以做你的切不谈 차주 초등 돈진규 균형이 관리시비 피기기 레와지 돈 소부 뒤교로 군디 동구시바 주된 소르신이

0: 규 냠지 제조기 콩도 기급탄 라바르투 퀄리시비 호조 기급와라 피기긴 군유 직도 뒤유지진도 민의 퀄리시비 호조 기급의 체비 젠롱기 고르링급 조지용기 청시 해바 균 체면바의 체론조와니 민아르 투구르 체급의 내든시 지지진도 게렌나디 유고르타 사르드 벤지로 링내부의 부자 토마스 더즈 테르미드윈 체바단차 케드 튜도도 청시진기 초규르 체마투츠 튜럽기 제수류 유인비 튜럽진기 피게라 갑규르 체규로 슝뉴 갸괴빈 뷰규 첸도 타딩기 링디기 점니 기급카니 피게기 냠뇨 초동타 기지비리 습동 뮤줌 냠레 갸지르동아 지라 레디 케진 코든 체규 중규 퀄리티비 피게기 최근 냠레 균치 메버 띵스업다 딘디도 다니 겹군 티웨치위 튜무 타르게 다 딘리 피게 제응규 용치 괴슈 냉규인 바시
1: 한글이 계사 부드피스 창초기 지리 숨주 산내베 도나장부 잠키 와즈 총대 총총니 계급티 로규 유진 덴베 장람키 디네식시 한글이 내비 중국탄 유럽 총튼 소집 냠레링군니 중국 유럽도 준비 총튼 소집 남비 나콩치 변조 총튼 냠레구 다부티 인신 티 로드 총튼 튼레링티 와츠조 내비티 중국탄 한글이 와 니키 냠레 야르츠 개발 비게 조외 방부 제바마세 나우 총대티 순슈 사바 개발 체규 年冬家民女士这样的路道具备等就多林坤南其人女族看南茶我所年龙且不错月年些狂三个别人女族看图朱古塔汉格是他朱古塔约罗瓦尔其从吞所这名类铁吞别南不撒巴接着且把了月月人女族看南今天出国的擦着无岸快给其行不塌陆队年西托推多多阿推诚信温行月吧 明明王真蓝国旗国林电边啊我所王真七八几个托年国旗国林电边几个月不是中国团约罗从吞所这名类林国旗几个几年选吧厉害陶冶推干内七吨七八坦嘎国自西七八嘎国林坤旗西西所给罗子一个我所卡几林国旗人女族看得住年最年七八坦我所卡几
2: 几天南国的狗贴个了我所用看起拉都追头发几个月级送于不是人女族看了人女出名他人归一岁满了明明见起给地最年了在所这就是一个月最年他一岁他的给集团南北过去头发他去做这种我所吃西他阿多年吃阿汤阿多盘他去头发明儿的约了不下次归去西群七岁他人归见起出在头学给六都从吞起人女最年这些给车随于不是 人女族看起老子已经哭了完张永昌起三个盘约了为啥是会起老都从吞起诀别随军起最年的马拉了年尊女婿蒙对他特别冷了电厂吧来去拍下前往做一开去电阅别人女族看起来去切入单位的听人文用最年的冷素都在起为最年土人不是切不他
1: 自特国内的地内水军企业名文巴提城市前辈文巴图教育院所这名女企国家托巴穷院我将安处阿杜提年九个月他的阿杜提人归安企历学给跟进特布伦托九个月结算月不是中国团约了从吞所这名来临归企无数拉达本巴拉子 人类族看你按照水军起最年的人类建谈来地进女主建结束求求其别存在形式国家起步初级林魁起约了不会下次控制所这么地位女本文献推部切入其约结算于不是人类族看起无数年共本阿德拉也按照从所最看谈上了满不行动开不约
2: 牛车狗被科尔克坦得顿国东起崩索出国起阿都给外国国来拉贝国内卡地交通部约明儿最贵起从索日他就去此这你说什么他中国马拉人不是前几日去加他就通过日结送多雷苏瓦罗斯罗斯基正起年西千波的年崩索出国起推多多科尔克七百继续了得十七星月
1: 空气三个班听说不准了怎么去新年领主特别领间体他在这节开始给念头来个切词我用给我托不他他能按住最康图给我个面积送多最康是一部了这位